대니하가 보드갱키 내부 쇼대가 택키는 50원이 우가이시대 스니가나 스니아이로 샤게 내오쇼 보드갱키 지금 주한 영수 다수니 가로 부싱양호